0: 啊，小姐，唔知点解我个心咁乱嘅呢？
1: 梗系乱啦，一阵间你就开心噶啦，三小姐。
0: 我唔准你立乱讲嘢嘅。
1: 你问我咋，小姐？唔讲咪唔讲咯。
2: 行爽步啦，细佬，你前亲就执输噶啦。
3: 喂，大哥啊，嗱，我都系唔去，你去。
2: 点解啊？咁骚气！
4: 七尺昂藏飞落魄，谋生无计作花落客。自惭贵贱都两元算，纵使我执得个绣球，都无力将妻